지금 너무 대 늙어 가지고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0: 지금도 못생긴 룩만 봐서 그치 그치 그치 그치 향촉의 조이다 뻥깡 바바치치치치치치치치치 뻥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1: Let me see what you got about this. Because it is cold out here. Oh, yeah.
2: Oh, it's all good, though.
1: Y'all got t-shirts on.
2: Nothing but love.